그때 우리 내 대답을 지금 건드려온데 이때 건드려야 할때 있어 매일탄 예산이 인백어와 대신 다 코알라다 가는 키우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예산이 띄우잖아 그때 우리 내지 때문에 코알을 이때다가 코타에서 와서 캐비린 쇼 이때는 저때 키우던 코알이 인백이 코니 코알이 파이가리 내지 때 이리리 건드려지 때 코알이 산다 했다 건드려야지 그런 거 있던 데라야지 나 리트라 건드려야지 나 리트인데 이제 다시 다 세상에 대고서 길어야지 때네 거기 있고 건드리지 거기서 유자 건드리지 뭐 그게 니 소개지 이제 때는 미지 때 대고 있긴 뒤에서 time change 건드리지 다던 게 길어야지 건드리지 거기 있긴 때는 미지 건드리지 갈긴다 건드리지 카메라 딱 거기서 깨다고 니콘이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웹사이트 컴퓨터가 들어가 교진 쇼게디 그때 그때 캐시웨이 그 컨컨리 데콘데 큐트레 다음에 통하고 그 진들 아로 컨트롤즈디라는데 이 컨트롤에 더는 세다가 디라운디라는데 그 이라 서스리브 리지널 사용제 이제 메인 9개 개사이지 서스리브 리지널이 그런 차원인 건데 대차 건이지 전에다 대차 와서 기분이 소개지. 그래서 되게 가이가리지 인베 그런 거는 가이가리지 대제 대건의 건데 오늘 원터 파일에게 이 건데 상대지 건데 실에 상 대건 건데 기분이 소개지. 이제 기지 기세 최고 대신 타고 있는다 이렇게 뒤에 말진다 건데 그래서 이 다시 대건 건데 사천 건데 Fire detectors on the condition of the Jet doesn't complete that side, you can use South Lake region and Concordy, the children on the Hagarity, Quanta condition of Washington, Kuber Shakati. Because I teach the teacher call at the condition as you do at Dundee Congregate, that is in Kimosa Hongi, Korea Condesi, such on a truck on the heavy equipment condition, as you call the Jinta Congregate. 대통령이 할때 그마다 가해가의 코니 코니 델 예상되고 그것이 나니 코니가 이제 교사 대처를 이제 그네 처음에 아니면 이제 그걸 이제 저기 이제 코니가의 그이 할때 그마다 가해 대치다 코니 큐아 코니 캐빈스 코니 자사 차원다시 다가 다 인프라스트럭처스 코니 자사들이야 시 그런 디자들러기 이제 코니 코니 그마다 혼테 이래게티 그래서 뜻도리 그때 그때 여자가 되게 컬이 이때 컨디션이 그다음에 컨센의 처리 한디 아르 컨트롤즈의 컨디션을 그 결국인다 기티. 그래서 때때 다사이 컨스 컨디션 차이 원 실라 그니 속에 뒤지라 컨트롤 컨트롤 원 라이브 저 리그니 기티. 그래서 지금 배출할 칼이 콜게 다 흙과 여자손 우리 손님이 되게 되신 뒤 상태인데 임베르 공학고 인샤를 관리할 뒤에 깬다고 인샤를 하지 지금 베르가 콘에 차우는 콘소가 손님이 되게 되게 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세션에 지금 두 사회 지대 아니 대디 제일 고난 뒤 건디 그가 뒤 건디 생일이 같아요 이거 그럼 그냥 어슬림이가 해서 되고 이제 제가 때까지 내티치를 내티치를 또 세세히 그런 페르페밀리아 이제서 셀폰 산산 대시에서 해제가 되어서 기기산 대시에서 이제 해제가 되어서 이제 시제 근데 제가 때까지 코카인에서 대가리 뭐라는 디아 건데지 가상의 생전 티에고 전이 티키 건디가 다시 건디 상태 건디 내티체 건디 그때 레 건디 다시 건디가 다시 되게 처럼데 건디 다시 건디가 시사 신생 티어 리게 기기 뜻에서 다시 건디 처럼 그 시험 건디 미스 그 신생 티나타 기기 그때 좀 상황이 큰다 이 어드리스 기티야지 때문에 대신하게 되고 저거 저 결국엔 다게 때 건디고 저긴 뒤 건디가 그렇게 다 건디에 상한데 여기 뒤 건디지 홈 베이스 안 열나 그때 뒤에 이제 상한 배치 차
Line drive outreach program ge di khondi ko sa ge di ge di je ni che kha in de dong zhen ji ta ge zhen da de ten tan te ke ge ge che kha ra ji line drive outreach program ko sa ge di la kha se li la to no as la ho no 950 ten kha te sa ji sa ma kha te ta sa ji ko che kha ga ge da ko sa ho di ge di ji le le Atona osulay hono li mel sahote. Ya seri yal naif, ya sahi sama kanti ya kutsa ki indi giti. Kutsa iti asi kondi gara ta kondi tenke shu eji home base meeting eji iti asi kondi tenke sa chan sami kondi tenke teo zan tam di gara ta kondi tam di ishun ta hawa galgen ta kondi ko naja giti giti. Tari nshneji executive director of home base school of intelligence here. Tammy Robert Tuesday Shamande Vision of the Tinka Tiaji Tanti Elegant Kondiaji Kankaran Latina Mexico Kurijin there could say in the Saint Tilgo Tavatia got new Ginchu Tasna Elegant Agati was a Tashway Kerrigan Kondia Amico Kurija could say in the Kondigas Kyoget the Arsuel the Sangaji could say in the Tracy Mercer, the Kondi Gala Takoni Home Base Program, is a Kondi Program Manager. Sunday, everything Katia is a Sikh Kondi Galgan, and there is a Sikh 911 Karatin T Hotel, Kondi Emergency 911 Hotel, and there are Sikh Kondi Tasari, Kuturaj Amiko, Kuriji, Kotaki, Tigati, Tashuaji, Kondi Galgan, the Kondi Tamara, that you do a Sikh Kuteko, Metalaki, Galgan, the Giti. Kutsanti asi kondi galata tsanayate kondi tlong hona sa tse wu tsan hie thai sa tse tlong tsan sanji asi kondi ike wu gen tena mi ji kongtwe na di jirar kwa kwe ji wu tsagi nira galgen da ki di. Kutsanti kondi sesha ji jamaas tuke ji tena mi ji jamaas tuke ji tamba ji kion shaka la kondi tena sante india wu lera ji lera sante Saint-Gauthier, Shanksan Satai, the Kondi morning, the old day, illegity. Kondura, 2000 Kucha, Kondia, British Columbia, Katikaiti, then a Sangli, Sankondi, Hunter Boris, and Milala, Yukon, Kotsan, Sang, Diggity. Dr. Bryce Warner, the King of the Kondi University of Saskatchewan, Kua Kondi. Jacondi can secondi is the song the hunter virus like the hill and the road and stasi condi the town to is okay that to it and it's not time the condi get the condi or key then set a lot of the condi cut your key kindly morning the one there is said let them hold it in this let the seat the hill is something you condi need the condi is not some okay that then it's not good set a lot of time the condi get the condi or do something you could Eji kruis sepe kawijali ki tena sotena satsangi diya, mwoyen diya, yungi kwen tele ki di.
ete wende khita wali ndate tawti mo kundi la, ente ense zaa jam hopsi jay.

0: 아주 물려하게가 돼. 캐리 뛰었네. 단서를 곧지네. 차는 끼니 온다. 이슬슬을 배 깨고 뛰어가고.
1: 인테테 팔 마시테네 헤코네테.
0: 네, 마시, 마시, 이, 테가니라, 저거, 때는, 처음, 라, 와이케, 때니까, 예, 오케, 때, 나, 마시가. 시레, 트위디, 네라, 카, 인데, 솔라, 노, 프라, 파신, 시레, 때는, 저게, 트위디, 오요, 긴, 때운데, 아래, 슈라, 수고, 하고, 돌아, 온데, 고, 때는, 차, 고, 타, 고, 치, 게, 닉닝, 온데라, 카니라, 와, 베헬, 제, 온데, 때레, 마시가, 마시, 메리엔.
1: 마시 드네 헤고네테 파
0: 오케이, 마시.
1: 다 수리 네 참데 다 스크튜노 듀타 힌토 땡가 스위테 네 차땡가 네 소니 쿠크니 오노니
0: Yeah, and it's part of the Canadian Constitution too. That's what I was trying to say. Well, Section 35 says existing treaty rights are protected. And that Constitution, well, I don't know if I said that clearly enough. 이따 그러고 있네 처음들아. 그때는 신 몰라 계신 두 도신다고 뛰기는 했는데 아니 내가 오케이 아 돼.
1: 한데 마시 파 디릴라 저 손바닥 에고서 폴 앤드류 이이 Tene a treaty rights i wa tene he kua te masi.